아수르 영원 지나비야 나사스 요나 손지야스 와인에 비하라 제사우냐미 오지야스 와인이 아니야 나이며 오나미 미바와님은 사이야 미문이야 미니야

내 시간 지구를 몸파에 우라 퓨 아 에이 에이라고 아 아마 우라 퓨 시간 지원 주라 퓨 위아산 퓨 미아메호 시간 지원 주라 퓨 위아산 미니아 가에 퓨리 베비아 우 퓨 위아산 아사리아 아 미카다 시간 예 내 몸 Winyamia, Southern Assumia, Copo, you sell us a group of Yana Hinofa, let them win in another group of Yana Hinoco. Now we don't want to win in our Maria say, you will only come for Yasumosa, my menu, me and Fakuman, you don't come home, your family.